0: 아이, 나 이 새끼. 야, 김표. 너 이 새끼 어젯밤에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?
1: 기억도 안 나.
0: 너 인마 내 동기만이었으면 당장 직무해제야, 아이씨.
1: 난 내 동기이자 대통령 뒷사인 형이 나처럼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내 직속 상관인 줄 몰랐어.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?
0: 적군 대표가 회장에서 그러더라고. 전쟁에서 못 얻은 건 단판 석상에서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. 기왕 단판이 중재된 이상 내가 당연히 총과 포로 놈들의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줘야지.
1: 형은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미친놈이야. 우리가 미군과 삼각산 방어를 교대하는 게 미군들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놈들 뒤닦아주는 거 알긴 해?
0: 우린 저격능선에서도 잘 싸웠어. 삼각산 전투는 우리가 미군보다 강하다는 걸 증명해 줄 거야.
1: 저격능선 내가 원했지.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과 삼각산 방어를 교대해야 하는데? 미군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? 그럼 한국군 모습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거야?
0: 야, 왜? 겁나?
1: 내가 뭐가 겁이 나?
0: 죽음은 두렵고 삼각산은 겁나고 중공군 팔중대는 무섭잖아 이 새끼야.
1: 뭐가 겁이 나? 미국놈들이나 겁이 나겠지. 우리 팔중대를 해치려고 여기 온 거야.
0: 그럼 네 말처럼 팔중대를 전멸시켜. 미국놈들처럼 겁먹지 말고 이 새끼야.

0: 지나마나 삼각산 도처가 다 갱도네.
1: 우리가 발견한 건 많아봐야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. 너라면 어떻게 싸울래?
0: 파루진지 이 두 갱도가 규모는 작은데 눈에 잘 띄어. 그리고 공격하기도 쉬워.
1: 아니 여기 이 갱도는 바로 우리 진지 쪽에 있어. 내 생각엔 여기가 바로 팔중대 삼각산 지휘부야. 여길 먼저 없애면 다른 갱도들에겐 타격이 아주 치명적일 거야.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.
0: 진지에 올라온 이유가 이겁니까?

0: 최전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.
1: 지하갱도야말로 진짜 최전선이지.
0: 아니 그러다가 폭격 맞으면 어쩌려고.
1: 폭격은 곧 시작될 거야. 동시상무.
2: 네.
1: 지금 즉시 각 중대대대는 양동작전을 실시한다.
2: 알겠습니다.

0: 잠시 피하시죠.
1: 그럴 필요 없어. 여기 경치가 더 좋아.
2: 왜나? 大家都听到 坑道上面有很明显的敲击声，还有沙土掉下来，这太奇怪了。

0: 알았어. 포격은 설치했나?
1: 네. 겐도 입구 주변에 포격 모두 소진했습니다.
2: 무슨 생각이야?
0: 갱도 입구 주위를 모조리 폭파시켜버릴 거야. 밴플리트 탄약량이 있다면 나 김주현 폭약량도 있어야지.

0: 赵瑞，向您报道。
1: 你就是新来的警卫排排长郑瑞吧？是。警戒性蛮高的嘛。司令部赵驻地处长派我来的时候跟我说，谈判越是接近成功，越是要提高警惕，防止敌人勾结跳下。他跟我说，你曾经执行过保卫彭老总的任务，并且完成的不错。
0: 你刚刚伤愈，就派你过来了。我出来就是巡查安保的，有你在我就放心了。
2: 首长，得知要来保护您，我实在是太高兴了。
1: 回国以后不想退役？
0: 不想，就想一辈子当兵。
1: 好好干，你这样的人才，我家需要你。
0: 谢谢首长，绝不会让你失望。오늘
3: 밤 목적은 내봉정에 있는 중공 대표단을 죽여야 한다. 그래야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고 내일은 전쟁 협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거야.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무조건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.
4: 대한민국 만세!
3: 대한민국 만세! 대한민국 만세!
5: 총을 안 씁니까?
3: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, 우리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. 애국심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. 알겠냐?
4: 알겠습니다.

0: 무기들 내려라!
1: 허세 버리지 마. 이 총 안에 총알이 없잖아. 여기 중립 지역이라 총을 못 쏴.
2: 너희들이랑 싸우면서 총은 필요 없지.
1: 덤벼! 도망쳐! 도망쳐! 도망쳐!
3: 정전! 정전!
4: 네. 정전! 정전!
5: 마상送到医护站，不惜一切代价抢救！ 快！
6: 主任！
5: 快！ 快！
4: 慢点！
5: 快！ 把美国人叫来，让他们亲眼看看。
7: 李队长，
5: 快去！

0: 도루 디슈 언니는 저지대제나 니다 차바 조제다 강차 대 롭수니에지안 기 약사 지금 미스테 제바 간우가 미스테나 슈그냥 아르치다 두두돌카데 니다 지세나 젠 조차 되메다 다 고레 조제디 젠 피기 약사 수주다 지지디
1: 回到车间 平措顿珠搬来了几口传统的酿酒陶罐，他在这里搭建了一个特殊的对照组，一边是锃亮的现代化不锈钢罐，一边是粗粝的古老陶土容器。这一刻，传统与现代在同一个空间里对峙，也在一起共生。
0: 我们按照它的指点，调整了发酵温度和压力，让。